0: 빵꽃의 소스에다 바르시다.
1: You listen the best radio in town.
2: Up top, up top, up top, up top.